대학 입시 전날 훈조지 853명 수험생들은 청춘의 꿈과 뜨거운 열정을 품고 차분하게 시험장에 들어서며 인생의 관건적인 꿈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훈조지 여러 부문에서는 연동해 정밀화 봉사로 대학 입시의 보장 방선을 구축함으로써 광범한 수험생들에게 보가 호황했습니다. 훈촌 동부가 생선, 다국, 무역과 고급 저온의 단점을 보완하는 중대 산업 대상인 총투자가 근 1억 원에 달하는 훈촌 해글리스 개수입 집산 중심이 한창 전속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 시공 현장에서 기계의 굉음이 울리고 차량들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공사의 황금 시기를 다 잡고 림시 양식장 콘크리트 타설과 철골조 구조물 설치 작업을 질서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촌 해글리스 개수입 집산 중심 대상의 부지 면적은 15,000평방미터이고 112개 다원화 림시 양식장이 배비됩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훈촌 신선 해산물의 저온 산업 사슬을 갈층 보완하고 대우미역 경제의 질 제고와 효과 달성을 추동함으로써 특색 신선 해산물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청춘의 이름으로 꿈과의 약속을 향해 달려갑니다. 6월 7일 2026년 일반 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 시험이 정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훈조지 853명 수험생들은 청춘의 꿈과 뜨거운 열정을 품고 차분하게 시험장에 들어서며 인생의 관건적인 꿈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7시 무렵 훈촌시 고종 3학년 수험생들은 활기차고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감과 여유를 안고 시험장 밖에 질서 있게 줄을 서 입장 검사를 기다렸습니다. 시험을 함께 지켜보는 학부모들은 발걸음을 멈춰서서 따뜻하고 간절한 눈빛으로 작은 당부를 건네고 손을 흔들며 힘을 북돋아줬으며 묵묵한 동반으로 수험생들에게 가장 따뜻한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각 학교 고종 3학년 담당 교사들도 일찍부터 시험장 문 앞에 도착해 시험 응시 관련 세부 사항을 꼼꼼히 알려주고 수험생들의 긴장을 풀어줬으며 따뜻하게 수험생을 배웅하는 풍경 곳곳에 정겨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입장 통로가 차례로 개방되자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들고 차례로 정보 확인과 안전 검사를 마친 뒤 차분하고 질서 있게 시험실로 들어갔습니다. 묘에 따르면 올해 훈촌시 대학 입시는 훈촌시 제일 고급 중학교 1개 상교 시험 지점을 32개 시험장을 설치합니다. 이와 함께 훈촌시 제4 중학교 동 캠퍼스의 예비 시험장 한 곳을 마련해 대학 입시 사업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전개를 힘써 보장하게 됩니다. 6월 7일 2026년 전국 대학 입시가 정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대학 입시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으로 보장하고자 훈촌시에서는 교육, 위생, 건강, 공안 등 22개 부문을 총괄해 대학 입시 사업 전담반을 구성하고 전방위적으로 포치하며 전반 사슬에서 힘을 발휘하면서 세심한 봉사로 대학 입시 보장 방세를 구축함으로써 광범한 수험생들을 보호가 호황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기간 공안 부문에서는 시험장 주변에 경제 구역을 설치하고 교통을 원활히 하는 한편 단계별 림시 교통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험생 녹색 통로를 개설하고 소음 유발 행위와 교통 규정 위반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며 수험생을 태운 차량이 즉시 정차, 하차, 출발하도록 인도해 전력으로 시험장 주변의 질서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자 공천단 훈촌시위에서는 시험장 밖에 애심 봉사소를 설치하고 자양막, 음영수 등 각종 물자를 배치했으며 애심 기업과 자원봉사자들을 연합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각종 애심 봉사를 제공하면서 따뜻하고 쾌적한 시험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외 훈촌시 애심 차대에서는 수험생 수호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는데 차량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애심으로 수험 조력 표지를 통일 적으로 부착해 수험생들에게 무료 탑승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기간 훈촌시 각 부문에서는 안전 단계를 바싹 조이고 보장망을 주밀하게 해 시험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마무리되도록 끝까지 호황할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 기림성 일회일용 보세 다국 전자상거래 수출 업무량이 동기 대비 4.4배 늘어나며 기림성 대음역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엔진으로 됐습니다. 아래 길림 텔레비전 방송국 길림 뉴스련합 보도의 보도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장춘세관 소속 훈촌세관에서는 동북 삼성에서 최초로 해외 직구 플러스 보세 창고 방식의 일회일용 보세 다국 전자상거래 특수구역 수출 모식을 착지시켰습니다.
이 모직은 훈손종합보세구정책우체의탁에 기업이 화물을 직접 종합보세구에 미리 수출해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보세구 입고 즉시 세금 환급의 편리를 향수합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주문이 접수되면 화물은 보세구 내에서 분류 포장 작업을 마치고 훈손통상구에서 혼적해 출국합니다. 목전 이 모식은 샤오미, 레노버 등 50여 개 국내 대중형 플랫폼 기업을 성공적으로 흡인해 입주시켰습니다. 일일용 보세 다국 전자선거래 수출의 원활한 운행을 보장하고자 훈촌 세관에서는 전담 작업반을 편성해 일대일로 기업의 장부 설립, 정사 및 명세서 신고 등 업무를 지도했습니다. 훈촌시 제1실험소학교에서는 일전에 자연에서 걸으며 성장의 에너지 부여 도보절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활동은 학생들의 교실을 벗어나 자연과 친해지고 신체와 정신을 강건하게 하며 단결과 협력, 꾸준한 우수한 품질을 양성하고 걷는 과정에서 여름날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성장의 힘을 수확하도록 인도했습니다. 훈촌시 제6소학교 2026기 첫 신대원 입대의식이 근일 사타자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 거행됐습니다. 의식은 수변 애국 정신을 소선대 교육에 융합시키고 애국심과 수변의 애국 조심을 깊이 심어줬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총 투자가 근 1억 원에 달하는 珲春해글리스 개수입 집선 중심이 한창 전속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2026년대학입시전날훈촌시853명수험생들은청춘의꿈과뜨거운열정을품고차분하게시험장에들어서며인생의관건적인꿈을향한여정을시작했습니다훈촌시여러부문에서는연동해정밀화봉사로대학입시의보장방선을구축함으로써광범한수험생들에게보가호황했습니다훈촌동부가생선다국무역과고급조언의단점을보완하는중대산업대상인총투자가근1억원에달하는훈촌해글리스개수입집산중심이한창전속력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대상시공현장에서기계의굉음이울리고차량들이오가고있는가운데노동자들은공사의황금시기를다잡고림시양식장콘크리트다설과철골조구조물설치작업을질서있게진행하고있습니다훈촌해글리스개수입집산중심대상의부지면적은 15,000 평방메터이고112개다원화림시양식장이배비됩니다대상이건설되면훈촌신선해산물의좋은산업사슬을갈증보완하고대음역경제의질제고와효과달성을추동함으로써특색신선해산물산업의고품질발전에조력하게됩니다청춘의이름으로꿈과의약속을향해달려갑니다6월7일2026년일반고등학교학생모집전국통일시험이정식으로막을올렸습니다훈촌시853명수험생들은청춘의꿈과뜨거운열정을품고차분하게시험장에들어서며인생의관건적인꿈을향한여정을시작했습니다새벽7시무렵훈촌시고종3학년수험생들은활기차고당당한모습으로자신감과여유를안고시험장밖에질서있게줄을서입장검사를기다렸습니다시험을함께지켜보는학부모들은발걸음을멈춰서서따뜻하고간절한눈빛으로작은당부를건네고손을흔들며힘을북돋아줬으며묵묵한동반으로수험생들에게가장따뜻한버팀목이되어줬습니다각학교고종3학년담당교사들도일찍부터시험장문앞에도착해시험응시관련세부사항을꼼꼼히알려주고수험생들의긴장을풀어줬으며따뜻하게수험생을배웅하는풍경곳곳에정겨운분위기가감돌았습니다입장통로가차례로개방되자수험생들은수험표와신분증을들고차례로정보확인과안전검사를마친뒤차분하고질서있게시험실로들어갔습니다료에따르면올해훈촌시대학입시는훈촌시제일고급중학교한개상교시험지점을32개시험장을설치합니다이와함께훈촌시제4중학교동캠퍼스의예비시험장한곳을마련해대학입시사업이안정적이고질서있는전개를힘써보장하게됩니다6월7일2026년전국대학입시가정식으로막을올렸습니다대학입시가안전하고안정적이며질서있게진행될수있도록전력으로보장하고자훈촌시에서는교육위생건강공안등22개부문을총괄해대학입시사업전담반을구성하고전방위적으로포치하며전반사슬에서힘을발휘하면서세심한봉사로대학입시보장방선을구축함으로써광범한수험생들을보가호황하고있습니다대학입시기간공안부문에서는시험장주변에경제구역을설치하고교통을원활히하는한편단계별림시교통통제를실시하고있습니다또한수험생녹색통로를개설하고소음유발행위와교통규정위반행위를엄격히단속하며수험생을태운차량이즉시정차하차출발하도록인도해전력으로시험장주변의질서를수호하고있습니다대학입시의순조로운진행을보장하고자공천단훈촌시위에서는시험장밖에애심봉사소를설치하고자양막음영수등각종물자를배치했으며애심기업과자원봉사자들을연합으로수험생과학부모들에게각종애심봉사를제공하면서따뜻하고쾌적한시험환경을조성

당했습니다. 이외 훈춘시 애심자대에서는 수험생 수호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했는데 차량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애심으로 수험 조력 표지를 통일적으로 부착해 수험생들에게 무료 탑승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기간 훈춘시 각 부문에서는 안전 단계를 바싹 조이고 보장망을 주밀하게 해 시험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마무리되도록 끝까지 호황할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 기림성 일회일용 보세 다국 전자상거래 수출 업무량이 동기 대비 4.4배 늘어나며 기림성 대유무역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엔진으로 됐습니다. 아래 길림 텔레비전 방송국 길림 뉴스련합 보도의 보도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장춘세관 소속 훈춘세관에서는 동북 삼성에서 최초로 해외 직구 플러스 보세 창고 방식의 일회일용 보세 다국 전자상거래 특수구역 수출 모식을 착지시켰습니다. 이 모식은 훈춘종합보세구 정책우세의탁에 기업이 화물을 직접 종합보세구에 미리 수출해 보세창고에 복원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보세구 입고 즉시 세금 환급의 편리를 향수합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주문이 접수되면 화물은 보세구 내에서 분류 포장 작업을 마치고 훈춘동산구에서 혼적해 출국합니다. 목전 이 모식은 샤오미, 레노버 등 50여 개 국내 대중형 플랫폼 기업을 성공적으로 흡인해 입주시켰습니다. 일회일용 보세 다국 전자상거래 수출의 원활한 운행을 보장하고자 훈춘세관에서는 전담 작업반을 편성해 일대일로 기업의 장부 설립, 정사 및 명세서 신고 등 업무를 지도했습니다. 훈춘시 제1실험소학교에서는 일전에 자연에서 걸으며 성장의 에너지 부여 도보절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활동은 학생들의 교실을 벗어나 자연과 친해지고 신체와 정신을 강건하게 하며 단결과 협력, 꾸준한 우수한 품질을 양성하고 걷는 과정에서 여름날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성장의 힘을 수확하도록 인도했습니다. 훈춘시 제6소학교 2026기 첫 신대원 입대의식이 근일 사타자 주립경 변방검사소에서 거행됐습니다. 의식은 수변 애국 정신을 소선대 교육에 융합시키고 애국심과 수변의 애국 조심을 깊이 심어줬습니다.

훈주는 타국 관광의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들이 국경을 넘어 도시를 받고 휴가를 보내는 것이 새로운 풍조로 되고 있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늘의 성당위석의 황강이 성당위 이론학습 중심조 집단학습회의를 소집사위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수군평 경제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중국식 현대화, 15차 5개년 계획 제정 및 실시에 관한 수군평 총석의 중요 론述을 참담하게 시달하며 당의 혁신 이론을 실천 역량으로 절실히 전환해 확고부동하게 새로운 발전 이념으로 길림 전면 진흥을 인솔해야 합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수군평 경제 사상을 학습 관찰하는 관건은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게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고품질 발전을 힘써 추동하는 것입니다. 첫째, 길림 우세를 발휘해 힘을 모아 혁신 돌파해야 합니다. 새 중국 광학 사업의 요람으로서의 저력과 담당을 증강하고 중국 광전도시 계획 건설을 추진하며 1,000억급 차세대 광전 정보 산업 집군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원 총괄과 역량 조직을 강화해 0에서 1의 원시 혁신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원점형 혁신을 더욱 중시하면서 국가를 위해 영예를 떨쳐야 합니다. 교육, 과학기술, 인재 산업의 일체화 발전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주체 역할을 강화해 더욱 많은 혁신 종자가 길림에서 잉태되고 뿌리내리며 싹을 틔우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조류를 강화하고 도시 농촌 융합을 추동해야 합니다. 장춘 현대화 도시권을 힘써 잘 건설하고 중점 대상을 다그쳐 추진하며 정무 봉사에 도내 통판 개혁을 심화해 산업 사슬이 상하류와 외국으로 확장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의호 발전 경험을 학습 참조하고 특색 자원에 의탁해 삼두삼미의 공력을 들이며 선발 임용 심사를 잘하고 현 당위 서기를 잘 격려해 현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향촌 계획 건설 7위를 강화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해야 합니다. 흥변 부민 행동 중심 도시 향진과 종점 변경 전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기초 시설의 공동 건설과 공유, 공공 봉사의 총괄적 배치, 자원 자산의 조합 이용을 추동해야 합니다.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상시와 감축 지원을 착실하고 효과적으로 전개해 규모성 재빈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녹색 기반을 다지고 생태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중앙 생태 환경 보호 독찰에서 통보한 전형적 사례에 비추어 속치 책임, 감독 관리 책임, 행정 관리 책임, 기업 주체 책임을 가해층 다지고 문제를 유추해 내며 표면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고 문제 시정을 참답게 틀어줘야 합니다. 길림의 산맥과 수맥을 수호하고 흙토지 보호와 집약 이용을 강화하며 빙설 경제, 생태 관광, 리마 경제를 가해층 장대시켜야 합니다. 신에너지 화학공업과 수소에너지, 에너지 저장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녹색 전력의 전성 소비 촉진을 추동해야 합니다. 넷째, 고수준 안전으로 고품질 발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광산, 폭죽 등 중점 업적 영역에 모를 받고 두가식 감독 관리 전사슬 7위를 강화해 중특대 사고의 발생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당전은 장막이므로 가급적 간부들은 만단의 준비를 다하고 선두에서 지휘해 안전하게 장막이를 보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다섯째,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개방 국면의 돌파를 다그쳐야 합니다. 역사적 기회를 충분히 파악하고 훈춘을 교량 유대로 러시아와의 경제무역 교류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개발구 개혁을 가열층 심화하고 활력 효율 경쟁력을 절실히 개혁해야 합니다. 여섯째, 인민 지상을 견제하고 발전 성과를 공유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더욱 중시하고 취업 중수를 촉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교육, 의료, 양로, 주택 등 군중들이 급하고 어려우며 근심하고 바라는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신속하고 내방하는 것 같다는 마음으로 신속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간부들은 막수주의 정치 경제학을 잘 배우고 잘 활용해 경제 사업의 전문가로 되어야 합니다. 사상을 가열층 해방하고

0: 역을 심화하며 개방을 확대하고 과감하게 무거운 짐과 어려운 책임, 위험을 짊어지며 옹사형 간부로 돼야 합니다. 형식주의, 관료주의, 문서주의, 번거로운 철학을 힘써 경계하고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기층 일선에 들여 진정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정밀하게 찾으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추진하고 정확한 채용 방향과 사업 방향을 선명히 수립하며 능력자는 승진시키고 평범한 사람은 양보하며 용속한 사람은 강등시키고 부패한 사람은 잡아들여 일심 단결하고 난관을 공략하는 강대한 합력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회의에서 성당위 이론학습 중심조와 성정부 지도부 성원들이 현장 발언, 서면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성당위 이론학습 중심조 성원, 성정부 지도부 성원, 성직서 관련 부문 안의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로 쌍방향 무비자 정책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훈추는 다국 관광의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들이 국경을 넘어 도시를 바꿔 휴가를 보내는 것이 새로운 풍조로 되고 있습니다. 훈추는 중의학 양생, 민속 체험, 문화 교류를 특색으로 국외 관광객들이 변경 도시의 매력을 깊이 체험하게 하면서 문화 관광 소비에 지속적인 열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의 훈춘도로 통상구 입경대청에서는 통관이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일반 여권을 소지한 러시아 관광객들은 신속하게 통관을 마쳤는데 편리하고 효율적인 통관 체험은 다국 출행을 더욱 원활하게 했습니다. 역의 유동 고봉에 대응해 훈춘 통상구에서는 단체 관광객 전용 통로를 추가로 개통하고 로어 봉사 창구를 증설하며 통관 절차를 최적화해 역의 유동 고봉에 도착 즉시 통과, 효율적인 통행을 실현했습니다. 편리한 통관 체험과 양질의 문화 관광 자원이 중첩되면서 훈춘 다국 관광의 매력은 부단히 승격되고 있습니다. 훈춘 한일 굿쑥 뜸당에는 쑥 향기가 가득한 가운데 러시아 관광객들이 만족뜸 요법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성급 무형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이 기회는 습기 한기 제거와 목 어깨, 허리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어 러시아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무비자 정책의 혜택과 문화 관광 업태의 승격에 힘입어 훈춘 타국 관광은 경유 관광에서 휴가 관광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다른 도시에서 휴가를 보내는 새로운 여행 방식이 인기를 끌면서 통상구 문화 관광 소비에 새로운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8일 2026학년도 대학 입시는 두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첫날 수험생을 배웅하던 소란함과 긴장감은 사라지고 시험장 밖의 분위기는 평정을 찾았습니다. 전반 도우시는 여전히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모든 청춘의 꿈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시험장 밖에서는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가랑비 속에서도 여전히 시험장 방향을 바라보며 생활을 손에 들고 아이의 승진을 내심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시험을 마치는 종소리가 울리면서 수험생들은 육속 시험장에서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기다리던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수험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늘의 훈춘시 당위 선전부, 훈춘시 용합 매체 중심 대당길림발전요한회사 훈춘열전기분회사의 간부와 종업원들은 연합으로 환경위생 집중 청리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 실제적인 행동으로 도시건설 사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활동에서 훈춘시 당위 선전부, 훈춘시 용합 매체 중심 대당길림발전요한회사 훈춘열전기분회사의 간부와 종업원들은 자원봉사 복장을 입고 손에 삽 쓰레기 봉투 등 청결 도구를 들고 은폐된 구석에 적치된 잡동사니, 폐기 포장물 등 각종 쓰레기를 하나하나 청소하고 집중적으로 운반해 사백구역 주민들의 거주 쾌적도와 미관을 절실히 제고시켰습니다. 다음 단계 각 단위에서는 사회구역 환경 관리의 통점과 난점에 초점을 맞추고 문명 건설 자원봉사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도시건설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다음. 기자가 기상 부문으로부터 요해한 데 따르면 이번 주 총체적인 날씨 추세는 기온이 좀 낮고 강수는 정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6도 좌우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1.3도 가량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전기에 낮았다가 후기에 높으며 8일부터 10일에는 기온이 비교적 낮다가 11일부터 기온이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균 강수량은 15 내지 25mm로 평년 같은 시기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훈춘식 기상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비교적 낮고 강수 날씨가 많아 로면이 미끄럽고 가시도가 낮아지므로 교통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대학 입시 수험생과 학부모는 날씨 정보에 관심을 돌리고 출행 시간을 합리하게 계획하며 우비를 휴대하고 교통 안전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각 향진에서는 강우, 흐린 날씨가 농작물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방비하는 데 주의를 돌리고 현지 실정에 맞게 전강 관리를 강화해 작물의 생장 발육을 촉진해야 합니다. 9일부터 12일까지 뢰우 날씨가 있으므로 천둥, 번개, 우박, 강풍 등 기상재해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벌써 6월에 들어섰는데요. 변동 많은 날씨는 떠나기 아쉬운 듯 우리 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으스스한 날씨에는 몸이 저절로 움츠러드는데요. 이맘때 날씨는 워낙 변덕이 심하고 기온 기복도 심한 만큼 감기 지수 높습니다. 기온 변화에 따른 알맞은 옷차림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건 기본이겠고요. 농민 여러분들께서는 날씨 변화에 따라 알맞은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촌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1도. 춘화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기온은 20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20도. 양포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20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1도. 경신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19도. 반석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2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2도. 영안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2도. 밀강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0도. 방천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18도.